어디서 쏘냐면 온시라. 애너와 우치의 예냐미 온시라 베브리. 미스터 에너스 오포리. 원해 미스터 히마. 야민 시라모 베브리. 미스터 앙크로마. 오와 랜드. 오늘 오늘 야바 야민 앤시라모 파파파. 아주아 위키리 아오 USA 우수수 야민 시라. 아니 에디 AC 나나스나 바바 투아스